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더라. 가진 게 없어도 더할 게 하나 없더라. 그대 내 세상을 자꾸 멈춰 난 네가 없을 때 내 주위엔 꽃이 하나 없더라. Long time no see 나를 향한 손짓 바라보는 눈빛 없는 나는 뭔지 중심에 깃든 네가 추억에 잠겨버린 눈 다